0: 짠 일로. 예.
1: 싸게
0: 뜨면 나. 짠 일로. 어머. 짠 납자 베. 아 예.
1: 짠
0: 일로. 짠 일로. I want that guitar to fall in on that. 짠 일로 now. Oh yeah. Now turn it up, boss.